야, 내가 전화 좋아하는 거 처음 좋아한 거. 마크 안소니. She means me. 이거 호텔 좋아하는 거 있긴 게. 내비 좋아한 거 Susan Boyle. 어사마 좋아하는 거 처음 좋아한 거 Placido Domingo. From this moment on, Placido Osama Joao Lulo, Susan Boyle.